저 배트맨 가. 이제 우리남의 엔남. 이 사람 뭐만 있어? 에 마야 미야 마호 두아. 이제 이 프로 아이스 사제. 오늘 이제 그냥 아사 폰소노 아마메. 이 사람 엔사노. 아하 엔사노. 여보 인터뷰 아니야마 비스 안사나 리에 토소소 아마 이지지에 위에 엔사노에 토소니시야 이시야 모아 이따투와 예지에 위에 모노 예카 아바포 나야 우지나 사세 아바포 나야 아바포 나야 아바포 나야 아바포 나야 아바포 나야 아바포 나야 아바포 나야 아바포 나야 아바포 나야 아바포 나야